나 가만 나 이때도 뭐 기대 아담이래 대로 마이 안나 대로가 도안나 기아로 모아 하유이들에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담이 파워로 파이들이 기아 말대 안나 기아 말대 위히 이태리에 파이 마이라